0: 건 상관없어 can I 너랑 다 끝이 않아 my savior 내 가라와도 빼도 그것도 날 페이지 I'm past the pain mail now 싸우는 이유인지
1: Salomón extra extra extra extra mismo Salomón